0: 저기 너 와이드바베르 제비
1: 비움 예끼리 웰과로
2: 마음에 빠져
1: 이티윈요 오라디오
3: 아론
4: It's time that we say 어리무초이 Say yes it is true 니무초이
5: G-Bet Hip-Hop Lord
4: I come from the land of La Bon